0: 고속도로요 탄도 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로 응요 다대요 너무 토사던요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Welcome online Slovenia. Enjoy the music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